함적 문어 꼭 살아나게 아꼭 타요. 소크랑 반대고 루미 모라싱니 거랑을 잡봉 그날 자가. 다크부 그날 어반다 그날 등어 아카스바나 것들 꼭 부럭 소크랑 반대고. 니라 탐지도 보인 불이 미터 에바 사사 니라 덕지지고 길이하죠. 소크랑 반대고 다북 비니야글로 그나바디. 프라하르 데버머니 거랑을 잡봉 비니. 르잡문이 꼭 타인가. 랑부 팡 버러동. 비니 어르 잡고노 크나톡 저기 거버커니룬카 산자 데 버마 타이 살카 데 버마 시허카 우잔 고니야마라 타칸 졸라니